0: 그거는 뭐 하셨어? 지금 찍지 이거. 그래도 뭐 초록수 뭐 하셨어?
1: 펀드 입을 때였지.
0: 그래도 뭐 그냥 없었어. 매일 투표했지.
2: 그럴 수 있어. 있을 수 있어.